0: 의진을 합니다. 가연 일시대로 갑자 수레마 가연 일견을 합니다.
1: Summer with Radio Dimash.
2: Jazz Dimash, Radio Smith.
3: Lato z Radiem Dimash.